0: 일하사야.
1: 쇼그래 아바게 우리 하실리다 이 이제 그 야분이 배지한데 매 아기 빠지요 이 소심한 출구래요 매 아기 빠지네요. 아기를 아직 내색도 미리 안 했다게 내게 빨긴 뒤에 젠라티 소시리 그 까무지 아기 아무지 내장이 अपनी चिंते क्यों ऐसे क्या देख रहे हैं क्या हो गया